이루이펜 폭니끼럿 까빠르주폰 자이메가방 가총와이 대학타 자이맥 까빠춘폰어방 가총와이방 알룬지라 휴양댕롱펜 아둔토론지 비닝당리토마판일이 까빠르주폰 강뚱어방께 포킬라 렉트피펜 길룬폰 알룬올람티어방께 고마칭 아타리 Tengah juk senang pini, jai mek apa cunu bang kacung wai pon alunjir hehui, along pen adun tu alunjir.

이 루이펜 폭리 끌어 가파르 본 자임메 가파추나 방 가정화 알은지 라방송 된게 비니 라판시 칸토니글로 스튜디오 포논 안강 삼 45 플레이어 팀 플레이 독 독로 라세 아카스보니 고와하티 모하바후앙 된 알롱펜 카르비아 자임메 가방케 비니 라판시 칸토니글로 비나블레 아포라팅 펜 치통 익틀로나 도미 탁메 고루앙투